0: 오라이.
1: 왜 울었어요?
0: 호.
1: 헤, 왜 배교 거대 유는 건?
0: 오라이 따네. 오라이 배교 거대 유. 이 배교 거대 유라. 啊，烧得好，听得好，拢伫遮嘿。哎呀，阿女这物件忙个卡来问，2553-0899。诶，这条做阮的考调吼，阮的考调是另外白了，拢台湾这么做。啊那橄榄油意大利的观众，我有加原来加因的公司哦，我咱的咁，伊讲我有看到人诶，是咧讲原来，伊讲因咧是。进入来就搁共套坏有诶无诶，套坏粗俗诶，拢嘛食都唔好。用咱诶拢无啦，放心啦，吼安尼。啊，咱就卖得较安稳啦，无这吼、個，咱嘛唔知呢。到时你若讲经营，迄落咱嘛唔知，不啥，啊都害啊。哦，为了要趁钱啊，结果安尼。我即卖是拢食大部分拢枪炮有诶无，我嘛外口拢无啥一下，我讲阿女啊，你若要食迄落，互恁去食，互恁去钓钩。